0: 한 거랑 거구니.
1: 너장 서비 잖아 가와.
0: 나장 서비 너가 이거 이거 잘해 아주.
2: 옆에 사람 이미 돈을 사고 쓰지 마라. 많은 아이들 없나 아이들.
3: 나이 딱 많이 나가요 제.